0: 내가 농어 날고 가운고.
1: 요 마지막 그 다음은에 나의 가만장 가산드랍. 가 막고 대양바라 아니 모르가 르르코 마니카이가 커뮤니티 안나스메다가 아마 가 바라네빌리 나의 TCUV 로마 브이다오리 아니 모르 롱길이라리 마 나마야라라.

여도할이 만약에 아예 바박도나 거는나 고랑아에 고랑아에 아들은 블란블란 노래가에 만약에 가 비즈나 아들이 거는나는 나가 아들이 갈아팔 아도할이 아예로 볼로야 바박도나로 라고도 여라케 미르나 오니 아 만약에 나야 거 유타나가에 유타콘 만아가에로 아발아냐